안 내 흔들는 게 센스 노. 에타콘 투레. 이 시간 다르코스트로 왜 달리 선호스러운 엔도노스틱 뜻은 매콘트레 아우텐고 에스타두 마이안 에로페아 블루스에인세 아우쿠라트로엔 달리 에브라티슬라 엔도노스틱 탈데 발 미미 에타 오티루가렌 울틴 파르타스투 그라베나 에로페아 블루스에인세 폴로니네 엔고라나 베탄 셀로레코라나 엔다 쿠리세스 고라투고 Estado mai one concurso daru ibal mamaus da tertero. Se se lo xiren ora. Ba estado maian fundisen taldik. Bonarte birek irazira da. Luego xansan bimien tan malo garren urtin a contrablus talde Barcelona erra. Abeslari gaztiztarras. Eta bimien tan maus garren urtin urrungo urtin xansan talde bizkaitxar bat. Traveling Brothers. Ba bueno, ia sortia garen, noak Angel Drinkers da kompainik. Urua okantentzun gero bena, Devil's Lubali.